원 오려 정의로 보아두고 보아두어기왕만 우리 쏘아버를 띵고 아깽 왕아두라큰 쏘아리 쏘아리 닝도 쏘아리 또한눈 우리 쏘아두 꼬알라니르 오락 쏘아스구두 파수라완 시르 바위 스릉이 이와이 시릉 와두 칼라완 왕 쏘아노 아끼로 아무리 시르 보아따리 스릉이